마음에 나와야 알았어. 좋아. 네 악하에도 알면 너 살려니. 미냐 아빠. 너는 삶이 악하에도 왜냐면 못 살려니. 왜 아니에요? 왜 알았어? 좋아. 내가 다 수완님은 알면 나 왜냐면 못 살려니.

안 앞에 웃으러 세원이야 왜 와 통수와 I'm a president I'm a president I'm a president 세원이와 하와 통수와 블라우니 지역유비 아우라우와 프라코 아우라우와 프라코 워카의 프라코 번인이의 프라코 야비의